0: 빠져 나딴 말 없구나 혼자.
1: 아차 아.
0: 아무노
1: 거. 아, 아, 아 자가니 부몽 담어 봐이.
0: 아 자가니 부몽 가이 거. 참 부몽 떡도 떡도 팔라 뺀다 뭐. 아무 번호 신호 안 보고서 탄가.
1: 아차.
0: 아로 아버 마냐 또 꾸노 그래 아로 아버 달람 먹고 파자 아버랑 시민 나냐다
1: 아우 아우 아우
0: 살자
1: 아차
0: 까암티 롱노 누캉가이 카카모무나이
1: 아우 아우 카카모 라이 탕가 가방 마살 아로 사브록 자니 똥랑마니 응나
0: 사브록 자니 똥랑카
1: 아우
0: 사브록 자니 똥랑카
1: 아부노다
0: 고롱니 고롱노
1: 아부노 무슨 저라 필자게이 가방 마 버록 무슨 아자요 드요 아자요 드요 아자요 드요 주게 주 구충 구충 부슥 자니 저라로 로미 버럭 무니시록 탕이 탕란 카나 부슥 원아 마신샤 아보 인게 아 담나이 능 사마니 울로 벨라이 나이나 무추 카부노 안 아보 뜨샤뜨 히미 마탕오 볼롱 비싱 비싱 다나
0: 엄마 아보 오늘 아번 아로 가리 보 탕이 아무 나이 히미 마탕오 동거로 아바 하칼 동거로 또 세 마탕오
1: 어
0: 우리 마탕오
1: 아우 아우 아우 아우
0: 뜨이 마탕오
1: 뜨이 마탕오다 볼롱 뜨이도 라마 그래 그 뜨이 치 라마 아기도
0: 뜨이
1: 떡 세 마탕오 아우 아우
0: 아번 가리 동거 진양 어이고 뭐
1: 5g 네. 아로케 또 서구이강.
0: 아로 딱 5g 네. 놀라요. 아이 날라요. 상라요. 팔라요.
1: 5g 바이 니니 카미 부석살. 니니 녹 부석살. 비시 잘리야나. 가방 잘리야나.
0: 아, 진노 이나스 바이 비시 잘리야 이거. 아보.
1: 아우. 5g 또 나이 토케 스남작 아보케. 아보 헌케 또 아보노 아보노. 버러럭 스남마니 버러럭 부석 나이토케 하바르노 사몽고 테바이만 아보다 바즈그라모 헝가이도 가방 마 가방마 달비달 담네 와로 까이작 아자가 나이토도 케이 사족작 이게 벨레노 나이토크노 아보 이게 벨레노 함바이바이 그릉마니 바키 사디 도 사디
0: 에가이차 동고 진 양어노 이거 부불팅 파르네 Supporting Paro Ball, Belano, Hassel Bolong Tong Talk, to a bandy jack, to a gilly gilly, to a yaberno, for some. I haven't taken hands away. Arok, to a tinaro, Kasha, guiding Tangzak. He's a hatayo, Kasha guiding Tangzak. A hatani guiding her, whom I took a Tangzak.
1: Bah,
0: up my yak rail.
1: Ah,
0: Garo Duando, Tongo, to get a Mazaro, Tongo.
1: Bah,
0: I have all. Hang like hang, why?
1: Ah,
0: getting hang a cab, let that of Polyjasa, some of them don't you want back.
1: Unsinai no play. A damn him like getting by Musangito, Jadunino Musango, getting by. Think of out.
0: I must on my hang, heresy paro, Neharu paro, my hang, die, keep a jolaro, Rosagoro, Grandmother Barry on my car, they sang for. Kumulung Parbo Naika, Kumulung Long, Dai Ang Naika, Unukuti.
1: Ba.
0: Dan in Jotun Yang Tong Tong Zamanino, Unukuti Woman Night.
1: Acha.
0: Arawaka Hapung, Hatai Nini. Don't they have a Zaro, Gripano, Motairo, Nito, Nito, Motairo, Pasan Kalajaro,
1: Nuru,
0: Ram Lokon Zoro, Nuru, Karo Kama, Hairo, Wunka.
1: Ow, ow.
0: Sorry, ever sorry, cut off by a motini, I know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win, no सिम्बुय सालायोद' ओमफ्राय आं बा गुबैदिया गासैबो सयथा दंख आं बाबदो दं नायग्रामाखाय बिदिनो आंबो गाय थाङा दा दोंदों गावै आबा गुसुगाव गावै दैसा ओंखारफायगा आखा गोसा कुनु उंलिया दा
1: कुनु उंलिया दा बुबो गाहाम गोरों आव
0: गाहाम गोरों सबगा नों गोरों मगोन नों आबा खम आबा खम आबा सुसा खम

칭거 저토니까 방 버러 아메리카노 카레 바로트니 버럭시 방고 아니 무이테 통고 2014 비시워 PM 응마니 올로 앙 제프로 아메리카 탄카 앞으로 뉴욕어 앙 아톤 코송 버럭노 콜로마니 타이어 소비카 타이 티니 테오샤 앙 버럭니 르그작 누쿵니 버카테이 카캄작 누쿵록니 타니 카캄마니 야파로 아니 카팡니 학토니 리코롯 이 저러워 하니 벨라이 코터 망플리 녹작나니 티아르 응의통고 어 망플리 능보 니니 누쿵고보 니니 녹사 녹아리 버르록보 앙콕 샤마니케 바르트니 루코 레카몽노세 하니 조토 하스테타이 켄드로 바이 나이콜작 하스테워 어버니 푸일라니 샤몽 파슈크작 하이노 응카 카이 탐치 네 르작니 가방 노쿵니 시니몽 나하르자카 이 샬로 라다크 히마찰 프라데시 조모 카스미 타이 우트라콘니 탕라이슈 토갸 암사이 타이 코터 하츠 암사이보 오샤몽 응의 동고 아르니 키샤스 카 바사작나이 쭈크몽치니 부스캉고 샤파이캬 우트라콘니 루코 레카몽니 쨍마 주미리 마나 카미니 시미 쨍자카 마나노 학토니 푸일라 카미 흔의 사자고 만나 어 조토니 시강 비시 차르치 탐니 포르니마 라오지니 비싱테이 어부니 쨍몽 응카 우터카시 바구리 카미워 호모스테 콜록나이 하르뎁 싱 라나지 디지털니 비싱테이 샥바이탕노 비니몽 티샤카 기싱송 루코 레카몽 치니 조토니노 보송니 포자 앙 아가스 살 치바워 하니 루코록노 코이마니 어버니 바그이 바이탕니 조라 제사케 파노 티클라이냐니 바그이 루코 레카몽니 바그이 바이탕 시니몽 샥바이탕 티샤나니 오셰 벨라이 클라이 능니니 모바일 바이노 능타이니니 누쿵니 시니몽 티샤위마노 오셰 힌드누 코부이 카이시 덕 꺽바이 똥고 기싱송 어버니 바그이 능루쿠 레카몽 포탈어 합나니 낭나이 아 포탈은카 se.census.gov.in 어 포탈어 탕그이 능니니 모바일 바이 로깅 칼라디 니니 타이노 티샤디 니니 누쿵바이 그달작 시몽니 티샤디 타이 어버노 사프밋 클라이디 아조토 샤몽니 바그이 응야케노 조토 쇼티 치바니 시미 쇼티 니치 조라 나오 얼부니 바그이 능 몽샤 도쿠멘트 업로드 칼라이나 낭야 시몽노 사프밋 클라이마니 올로 능 카이샤 조다 아이디 마나이 제프로 루쿠 레크네로 니니 너거 파야는 앞으로 능 아 아이디노 샤위 마나이 능 바이 르그작마니 시몽 티샤작마니 올라 어버 루코 레카몽니 부칵 응의 탕시나이 기싱송 타북측조라 거럭 너이르작 덕시라사이니 거방 버럭 루코 레카몽 포탈니 비싱트이 몽 티샤카 바이탕노 레카이 파이카 니니 바그이 어버 조락 기샤 나와는 피아 하니 바그이레 어버 벨라이 낭콩마니시 타무니 헨바 니니 소이 시니몽 니니 누쿵니 소이 시니몽 학토니 소이 망필리 선암타니 수바몽 르나이 아니 카팡네 학토니 루크럭 디니 세프넘버 살 누이치 시니니 오 살마리 카이샤 주다 토몽니 바그이 알라이다앙카 디니 어부티 버럭 거터니 필차라 아세마살 제 버럭 호쿠모 허다테이 하니 바그이 비니 랑마 똥샥 야팔랑카 앙콕 사이통마니케 비쇼 힌두 포리숏니 하용 베렘니 샤몽 땅나이 카스코 버럼그낭 어숙 신하지니 콕 세프템버 살 느이치 시니 1926 비시 아그라 워 아사이카 어버 허더워 똥고이 수리크라 카이케 똥랑카 버람 জন্মভূমি চবানো জে লামা ফুনুকা জে খাতর্মা ফুনুকা তিনি অবনি অংখা

0: 아고 아스 땀이 꼭 파지겠네. 응? 가민이 뭘 웃는 거게?
1: 누가 비바? 아, 가름이 신사. 브리티티 부닌 부인옥노 부닌 도와도와 칼라이 모야 팔이마 던거.
0: 아스 두니아코 블롱 버는 파이 하이다. 응? 지니오 하와 마이마자나이 랑그나 마우스스 동시바.
1: 하이바노 살아르르 떠떠 샤바 못한거. 볼레 부 브리시. 양식 와시구나. 엠네 까작 마

0: 하지 삼바리 우누가고 삽사 아속에 정매는 자가께 세마세 안가 하마세 파지게 바라롱이 하시 서른게 똥나 무슨 쇼 안 부끄럽게 틀내야 삼바리
1: 응 니는 부끄럽게 틀 똥나 네바이 응 나로봐 사브룸브룸 사반 못함라고 이만 또 고정 내려
0: 할바니시 보름 전은 가 못똥마시 골고리 있는 거 바라라고 탕부르다 문이 부끄러운 합의 파시도
1: 너 나이들은
0: 삼바리 님 바라타는 게 미양 비마타
1: 아니 까미바 가버디 코트트 인동요 타나프로 가리마노 파냐프로게 와쇼쇼 힘마 파이다
0: 그분여 삼바리 님 가다 가자 그
1: 응 그 발하면이 거름 도마 카마나 무송 바이 아니 그 발이 거 토마롱 바 삼노 사이 함지나니
0: 담문 카바 도게 사이 카나리라
1: 어 거그럽바 딱 하노 아니 먹을 바 수이 동다